0: 같았지. 메사사 끌어놨더라 이걸 때릴 거야.
1: 그날에 우이 그날에 오바리기 암마의 메사가 이것을 안는가.
2: 뭐 너희 그렇게 바라느냐. 이 안에서 가위나 하와이 와야마 알게리 버치
0: 영호마타 사야 그마도 구절까리 그 버치 서버로 과야바 알게리 버치
1: 그날 저나 한클리 저나 과쩌라 이와
0: 넌 우와야 그마도 같이나 그날에 아보케리스 그마 서버로 숑과야
2: 소라 구무슨 거먹고 버리가 와마 쓰는 버시
0: 야 그마도 구구지자 암말리리 미야군 과요이 구카마 사나 아쿠네 미리미라 디니
1: 구트나 라이와 바타 다와르 자라 아라사타
2: 영호마 그렇게 버리 과했다 그마 그마니까 디니야
1: 마다 사무자이시 구구지션 과야 라이와 자브라이 영호마의 다리
0: wannan sakon madakarwa ne daga mai saje fassaran Pin Bauchi a tare da taimakon gidan rediyon